0: 타이버
1: 성냥아 성냥아 술지 웃지 아우 할렐루야
0: 아이 만 아이 너그라이트 너분한 게 이게 느끼기 좋아나베 No beautiful momen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룬냥아로 이 아픔을 abantu abaningi bona unyaka kuphela but abazi ukuthi uNkulunkulu uthi uzondo iwashi uNkulunkulu uthi uyaphumelela kodwa isikhathi sikuyena
2: hey
0: uzophumelela
2: leyo ndaba Mr. Magic ngiyacabanga ukuthi mina njengokukhula kwami umuntu okhulela emakhaya ngikhuliswa isalukazi indaba